0: 98.5 2 000 FM.
1: Kueropimun senggakboda arachegi eoreopsseubnida. Kueropimun aidel nuguegena eodiseodeun ilonal su isseubnida. Tukki onlineeseoneun deog geureosseubnida. 괴롭힘을 알아채고 멈추게 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. letsstopbullying.gov.au에서 확인하세요. 캔버라 소재 호주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
2: 2 000 station sponsor.

0: 98.5
1: 2000 FM.
2: 재난에 대비하고 계신가요? 오스트레일리아 포스트와 오스트레일리안 레드크로스가 재난 대비를 위해 함께합니다.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을 바꿉니다. redcross.org.au/prepare에서 확인하세요.
3: 2000 station sponsor.